0: 잡았대.
1: 한도 자꾸니 해.
0: 한 간수라.
1: 한 꿀다 줄다.
0: 니.
1: 한도 날 박시해. 갈 배스 가짜라 갈래 기.
0: 아래 한 말 뜨면 자 벨벳 글래 벨벳이야.
1: 아래 한 끼리 끝까 벨라 초로 한 끼.